0: 무슨 번호?
1: 예.
0: 바울소.
1: 예.
0: 작가님.
1: 예.
2: 이제.
0: 말소 악미. 말소 악미. 바까 응때 우리 부모아.
3: 무슨 번호? 가이 바우럭 소 깔이로
2: 아구 라빵링 거에
3: 아구 라빵링 가루 어이 소포
0: 아구 구루네 구토슨 번호 라시트 보러 아구 아구 ngerti 고에 미랑 미랑에게 구토슨 번호 고에 미랑 미랑에게 바우럭 소 자만 비에 닝 택한 벅두 사이키 고에 mesti 디체칼 가루 저에 다티 빵에 와네 와
2: 아글리 아유
0: 알았어
2: 사이키한 오빠 호에
0: 울어 아유 굳어선 번호
1: 예
0: 호라프룽하고 성호룽기
1: 예
0: 호라프룽 짓고 급하게오 사이키 뒷단당이 뒷짓고
2: 야띠 아글리 아글리 아

0: 따져 보소 거의 고양이 뽀뽀 타루라네 딱하네 시아디 마랑 만두로 까똥 숨먹고 펑아와 버티로야
1: 사대랭 사삼꾼이 뽀꼬랑 앞동 드두고 행강 까딱까딱 고고 프라부 디니 보탄 카팀발안 만톤 소완 보탄 사밥 사갱 꽁어포리 바두고 폰록 모로토 Mundi nawalin nipun romo prabu mugi kunjuk ing ngarsa paduka kakang prabu anem kawulun-wulun.
0: Meragi tumuli haturno nawala peparinging paman prabu yayi.
1: Sumangga kakang prabu.
2: Leng-leng ramyaning kang driya.